0: 내가 안개병 가릴 지병을 빼야라. 빠졌네, 나. 앞에서 그런 거, 알뜸이냐, 고올래 말려올래. 몰라, 때까 말려올래, 알뜸이냐. 얼마나 뛰냐, 울먹고 나와보고, 고올래. 아, 뒷담자리, 나, 이 뻘라, 릴 지병을 데리고 말아 갈래, 혼자 갈래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
1: Yo, Bookmark, this is Will Porter, Jamamir for Yungle Radio, and you're listening to 88.9 Yungle Radio.